나시망 딜라람 몸은 아르윈 돌리는 것봐 이솔라는 마테라니 기당코 크나소나 만나하 득득산이 잡만노 도콜라치 바지용 아하나 시망 만디라코 만나크라가바 인디아니 프라임 미니스터 시 나린드라 모디니 콜카타 렛 롯 웨스트 벵골로 차 지금이 그바 인터내셔널 요가디오 요가 닥틀라니코 크나소나 만겐 얀 아카쇼니 투라

나시망 블루철 상마 아륜이 돌리는 것바 이소나는 마찰하는 기랑코바 크나소나 그다 만나하 득득산이자마노 스쿠버지 와하 나시망 델리 스테이션 오니코 왔다 스카그바 힌디 코보랑코 아로 졸졸 잉글리스 코보랑코바 스쿠봉아바지오 크나소나 만겐 얀 아카슈아니 투라

0: 데미직 석사 근황쯤 우니 스캉바디 판티코 짐 문화쯤 아로 그닉바 데미츠코 카메 문화쯤 우와 안탕니 데드랑코 주급바 가당오 포레트나 스키엣나 나멘 아그사코 장기 탕마등오 조톤 카베하 아론데겐 우니 조톤 카아니기타 우니 데드랑랑 아그사크니기타 포레스 케뇨 나멘 주속나기타 만나하 안데바 우와 이솔니 카타니금은 우니 즈크바코 아로니 데드랑코 장사바 아간스케니랑 동자쯤 아로 이솔니 남마 캄랑나 우와 우니 녹니 만데랑코 게타니랑 아로 남마 캄랑나 우와만코 디디아니랑 동자쯤 사스로온디니아가남 아글사크무코 만노바 안탕장기코 그마또데 마이베테코 만파티 우리만 아글사크니랑산 아로 아글사크니랑오산 포레스 케니기타 마니차 아니기타 플라 감랑 동오바 아그삭니 랑산 옹겐 스모데 이솔나데 마멍 남그니 동자니 층 야마티니 시나마 카타오니코 늑나가타 마나 마티오다이치도 포트코 룩토코니오데 야 카타랑코 늑나가타 마겐 우니그만 와 파가바 안탕니 즈크바코 아로 녹니 데드랑코 이솔니 카타오 장기 탕앗나가타데 온티 사바 기스코 스카타닌 동자쯤 아로 스키아니랑 동자쯤 창사오 우니 데랑랑 안탕니 르뱅랑니 나마 캄카니랑 코느께 아론느께 올라케니 글자랑오 뜻트로 뜻트로 닦아니랑 코느께 우니 데랑랑 기스코나멘 먹복카함 아로 닥파낙다스카 네바 우니 파가바 와망코라켄 녹당오 사손카에 와망 마망 나마 캄랑 코데 닥파낙탄 만자쯤 네겐 창사오 우니 데랑랑 와망니 르뱅스카랑니 아가나코 크나에 그들 슈 크리스토코 베베라이 라차케 나폴나가타 워망 파몽치 비문코 나함 워코크나이 우니 파가바 나멘 워망코 마닝하함 아루 나폴나가타 온자하 아루 그들 슈 크리스토코 라차크나가타 우니 파가바 온자침 네겐 살사오 우니 데판테 달바트가바 짐 블롱베에 사니코마 나함 아루 니게 시나 시플레 사니코마 나함 네겐 지그타 락바 산나바나니랑코 온겐침 오바 우코 남마트낙타 만자하 레겐 창사오 짐니 파가바 와멍니 그틈니 파몽코 오카마타하 파몽 나아 칭니 노코나 레바 파보 마이낭니 데판테가바 블롱비 에사니코 마닝하니미나 파몽코 짐니 파가바 오카마타하 오카마타니코 마니 파몽 짐니 녹치 리앙하 아루리앙이 짐니 두가바 비압치 나빵온 우니 트럭게 동아니코 니카하 암자족 암자족니 와 짐 나멘 트럭베함 아로 시나 시플레 와 사잉아침 파몽니 소깡오나로 나빵하고 느끼온 마멍거바 아간기자 안탕니 파그바코 작시오떼 와 아그사코 왔당하 우니 파그바 야코 느낌나 아야온 마나하 마이난 야데 판테라 앙코 작시오따하니미나 우니 기스코 찬치하 아로 듀코마나하 아로 자드랭 플라하 마이나 우니 그들슈 크리스토코 라차케 베베라에 장기 탕납 마니 소모요 우니 파가바 우코 자쯤 예니가 만난 앙코 양니 데판테데 작시었다 건니 우니 기스코 찬치바 나가다 바칭하 나켄 파몽 우나가나하 파가바나멘 두코만베야 우나가나하 야 데판티니시아니라 나시망니 녹당나 남그니사 니미나 우왕니 녹당나 파몽 아가나하 우논 우니 파가바 와 소모요 찬치바 나가다 바칭하 야 데판테데 앙콘 도스 칼라하니미나 아로 앙콘 와 데판테데 작시오타하니미나 바그바니 기스코 찬치나가타 아바칭바함 아론데케 와 소모이니사 와망 와 바그바라 안탕니 이솔코 아로 조카트바카델코 와 소모이니사 마시바낙타 바칭하 아로 파몽 와망나간바함 우니시아니나 나시망 두콩아나바테 네바 나시망니 무캉치 장기탕아니나 나시망 안탕탕나 타리보 님노 망나가나하 아론데께 우니 즈크바코 아로 우니 삭삭바 데판티코 삭삭캄캄 데판티코 와 오카마테 와 망나 이솔로비 착카니랑코 닦카하 아로 마캉치 우니 장기 탕아니나 파몽 쿠파테니코 닦카하 와 소모이니사 와 망니 녹당랑 이솔니 카타오 장기 탕나가타 바칭하하 바사코반 칭니 파가바랑 녹당오 장기 탕아니 오바 녹당코르카니오 네겐 이솔그레 바사코바 아그삭니 랑오산 구시옹 이카차에 아론데게 아그삭니 랑오산 멍승 멍가맛낙담에 녹당코르카니랑 반치니기세포그낭 네바 낙기산 녹당코르켄침오데 이솔나데 마멍바 옹자 우니금은 그들 주 크리스도 방착기 녹당골고사 이솔니 파티니랑코 만겐 우니면 예수님을 받고 예살라라 등탕만자 바그바랑니 살옹아 아루낙니 살라농아 앙니 바그바스카랑코아 모모낙다스카 예살라라 낙니 살라농아 낙니 밧바그만 살바송바랑코 니플레 나아 이야 낙니 살로 나아 기스플레 이솔로나레 바겐츠모데 이솔 바우니데 판디게데스 크리스토 낭코다로 니착스윙아 아루낭코 아루낭니 녹당코 이솔 등탕앗낙다 생행아 이솔 나시망 사칸티나 파티치나
1: 지니 파가바코 메텔라 남베가파 골포코 아가나니나 하이다 아완칭 낙슬치 아로 듬치노라니 기드 가니코 크낭나무